0: 지 링지대 사이하이니
1: 사이 아왕아인
0: 오몽쇼 사뜨지이 사이는 칭야이가
1: 부사이
2: 사이는 칭유
1: 부사이
0: 사이는 러쇼사이
1: 지유 이민지강
0: 하이는 유하관아이
1: 허우관시
0: 어?
1: 시清시共 시登시共
0: 如今不是千里外人行路竟然一天不了何神正刚安书安该一面外本大高徒那这个能所在都才是这吗千金万口各国司机他在苏州所为
1: 若是亲眼目见，敢在浪意地上。必须说来，他昨天在中午杀出，黄海兄弟帮忙的贼，才女亲眼目睹吧？是，何曾亲眼目见？
0: 哦，
1: 兄弟，吾今同偏偏果断中午回来，老伯湖南的路，他夫妻一冲一和，被林主任纵夸。
0: 林主任不堪受，都跟罪，来，他不在说，而且还翁金通正经都对，报恩姓王的吗？
1: 哪有取财？这副面财蒙骗恩师。
0: 哦，必须说来，正气，历代翁金通为人生事，颇为流言呐，
1: 流言极多。
0: 哦，必须说来，正气，你一定还留三。